0: 대려 이리랑이 어때 이글 어때 이까
1: 테나 파카롱 오마 예호아마 헤파누이 테네 헤치노 와 테네 이카 파카마하라 치아 츠코에 와 와테아가 파가잉가 카노 아라이 마테 오테 호토케 타야 츠키테레 파레파 이나에네 토누 Mere hita mo tētahi wā pai kia koe ki bookmyvaccine.nz ki tō kai whakarato haura rānei. Kāti, ka tāia pia e koe te ki, kwa uti tēnei mahi i mua i te wā pānui hokohoko e whai ake nei.

아이고, 그러기 또 그랬다. 아티가 대포로 했다고 돈이 당하 죽은 아까워. 오자모랑 이시모, 오자포이오기. 아라포이소 해루어, 이거 다 죽고 가루 것도 안.